7월 11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여러분 주말 시작하실 때 어떤 것부터 하세요? 집 청소해야 하고요. 또 미뤄뒀던 집안일들 참 많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주말이 또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그런데요, 청소하고 나면 참 마음 시원해지고 새로워지잖아요. 아마 정말 탁했던 공기들을 다 내보내고 새롭게 채워져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좀 비워내고 가라앉히고 내려놓다 보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게 얼마나 새로운지 맛본 사람들은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 더 새로워지는 이번 주말, 또 더 상쾌한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는요, 이번 주부터 썸머 스페셜을 맞아서 마음 시원해지는 찬양 가득 싣고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마음 시원케 하는 찬양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기다릴게요. 또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채팅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음껏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나요? 또 어떤 찬양이 여러분께 기쁨을 주었나요? 찬양 많이 기다릴게요.

0: 썸머 스페셜.
1: 여러분은 지금 마음 시원케 하는 찬양 가득한 시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도요 썸머 스페셜에 맞춰서 찬양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이 여름만 되면 생각나시는 추억의 찬양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이야기도 풍성하게 나누고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가득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주님의 마음 담아서요. 이번 찬양은 송정미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7월 11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안에서 내가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어제의 모든 고난을 털어버리게 하소서. 오늘도 어제처럼 어려우리라는 비관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어제의 근심은 어제로 마치고 오늘은 새로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하루를 평탄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의 발걸음으로 오늘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길을 앞서가시며 걸려 넘어질 돌을 치우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때로 나의 발걸음이 굳건하지 못해 넘어져도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재료가 선하게 활용될 것을 믿습니다. 성공만이 선하게 활용되리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때로는 실패가 더 유용한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결국에는 훨씬 더 큰 기쁨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풍랑이 칠 때 제자들은 넘실거리는 파도,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만 같은 배, 세차게 휘몰아치는 바람을 봤지만요, 그 위를 걸어오신 주님은 오직 제자들만 보고 걸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만 바라보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 풍파 없었으면 좋겠는데, 늘 잔잔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그 바람마저도 파도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우리를 잔잔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주말 되시기를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여름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적과 같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7450-4562-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7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수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신임 여수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선박람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9975 3165-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 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 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 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 합동 순천노회 학생 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여행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꿈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 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감사가 참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구절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로버트 에먼슨이라고 미국 UC 데이비스의 교수님이 감사를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고 이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분이 마이클 맥컬러프라는 분하고 함께 2003년에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감사가 실제로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적었어요. 당신이 감사할 것들을 계속 좀 적으십시오. 감사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룹에게는 당신이 좀 불평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불만인 내용들을 적으세요. 그리고 따로 한 부류에게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그냥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조사를 했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를 계속 적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고 방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고 평화로웠어요. 더 신기한 것은 몸이 굉장히 건강하고 뭐 이렇게 불편감이 별로 없어졌다. 반대로 막 불평과 부족한 것에 대해서 늘 적은 사람들은 온몸이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부정적인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되죠. 여러분, 감사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예의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 감사한 사람들을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혼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일상이 정말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사탄의 나라가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것은 놀랍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은 늘 없는 것을 계속 세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것을 다시 세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은혜의 세계에 젖어 사는 것이 감사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은 감사를 자꾸 노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치 과학자들이 나중에 발견한 것처럼 이미 그 2000년 전에 이 평강과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순환 구조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인간의 정서와 삶의 만족도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 이제 감사가 많은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넘

즐겁, 또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불안한 사람, 초조한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들이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 감사를 일부러 억지로 막 긍정적인 걸 생각해서 쌓아가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훨씬 자연스러워야 돼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훈련도 아니고 연습도 아니고 그건 사실에 근거한 체험적인 우러러 나오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실 골로새 교회는요, 왜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에 감사를 뺏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것이냐? 거짓 교사들은 예를 들어 율법 주의자들입니다. 너가 어떤 행하느냐에 따라서 너가 결과가 달라진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근데 이게 굉장히 신앙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헌신을 불러일으키지만 여기에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열심히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고 이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율법주의는 영적인 교만으로 연결이 반드시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사탄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또 다른 위험성이 있는데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굉장히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면 또 똑같은 결과가 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럼 감사가 없고 다른 사람들 신령하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사탄의 정죄하는 습관에 빠지게 되고 사탄에게 사로잡혀버린 그런 결과가 초래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정죄하는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 또 금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절제하고 참고 이런 것에 신앙의 본질을 두게 되면 이것도 또 교만해지고 사탄화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철학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그 이론들과 또 여러 가지 사상들과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본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성공이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잘 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하면은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는 거. 이것도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훼손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감사가 아니라 교만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그러느냐?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에 온 교사들, 선생들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은 자꾸 죄에 끌려가거든요.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아니면요. 순간적으로는 다른 가치 하나, 가치 있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하나가 딱 잡히면은요. 그리스도를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거짓 교사들도 세속적인 가치를 주안점을 두게 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신앙적인 노력을 다 조심 있게 바라봐야 되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거짓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두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감사를 잃어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사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감사의 중심축이 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의 경기장, 마음이라는 주심이 누구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감사의 중심축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위험 요소를 안고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우 내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항상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불완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안 맞는 순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충돌이 될 수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에서 감사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반드시 원망이 생기게 돼요. 감사는 나의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상대편의 은혜 때문이 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응답 안 하면 이제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이러한 내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것을 정말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여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주장하게 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주 재밌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브라베우에토. 그러니까 이게요 고대 헬라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주심 심판이 승패를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것을 판결하게.

깨어라. 마음속에 누가 무엇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가, 이게 감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뭐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 내 분노가, 내 서운한 것이, 내 뜻이, 내 상처가 어떤 상황을 결정해버리고 판결을 내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 그것이 모든 걸 판단하게 하라, 심판하게 하라.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내 마음속에 갑자기 분노나 억울함이나 상처가 다른 걸 판단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 잘못됐어, 또 내가 실패했어, 나는 망했어, 이럴 때 뭐예요? 내 상처. 그게 지금 심판 노릇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의 경기장에서. 우리는 내 마음판에서 정말 주심이 누구냐. 여러분, 요새 월드컵 때문에 그 주심의 판결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모든 걸 다 상황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심판자가 될 때, 내가 아니라, 내 분노가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심이 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평강의 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라고 할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에게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요? 뭔가 좀 불안해, 초조해, 감사할까요? 안 돼요. 근데 왜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평강을 빼앗는 가장 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로다. 너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리라.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요? 불평하고 피하고 그러잖아요. 평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서 평강을 훔쳐갑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죄입니다. 죄. 왜 감사하지 않느냐? 불평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 있는 불만들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죄는 관계를 깨뜨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관계가 엉망이 되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요, 정말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관계가 깨진 원인이 죄가 하나만 들어가면 관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십자가를 통한 평강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죄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화평을 이루었다,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놀랍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서로 관계에 죄를 완전히 도말했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은 죄사함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여러분, 죄인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불안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지난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늘 불안하고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운동장에서 심판자가 돼요. 너 이겼다, 너 잘못 없다, 그래 보면 어떡해요? 심판이 판정 내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을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네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택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의 허물, 입술과 마음과 눈과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속량해서 거룩하게.

0: 가지고
1: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0: 사랑하신 자처럼
1: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서 희생하셔서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택했단다. 너는 그래서 거룩한 존재란다. 너는 내게 사랑받는 자란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한 현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 중에도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인 걸 믿습니까? 그럴 때만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늘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가 너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제 완전히 심판을 멸망당하게 됐을 때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의 의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지금 막 심판이 막 몰려오고 있고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지 아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사 사랑하신 자,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뭐요? 사랑하시며 너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이 돼도 실망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서 막 기뻐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날 용서했는데 그 인간은 용서를 안 하는데 나도 그 인간이 용서가 안 되니까 문제죠. 여러분, 인간관계의 평강,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는 너와 나의 관계를 깨뜨려요. 죄라는 요소만 없으면은 갈라설 일이 없는데, 아파할 일 없는데, 누구의 실수와 죄와 거짓과 이런 게 개입이 돼버리면요, 관계가 파괴가 되면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불안합니다. 인생의 살 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불행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일생 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폴로 3-4대 우주 비행사였던 그 유명한 닐 암스트롱, 달을 처음 이제 발을 디뎠던 사람이죠. 그가 했던 그 유명한 말, 인간에게는 한 발자국이 인류 역사에는 거대한 도약이다.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다른 그 탐사 대원들과 함께 우주선을 타격해서 올라가면서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이 하는 말 한마디 숨소리까지 다 어떻게 해요? 나사의 본부에 다 나오죠. 근데 닐 암스트롱이 이게 걸어 우주선을 타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글럭 미스터 고르스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시작해서 고르스키가 누군가, 경쟁 관계에 있는 소련 우주 비행사 이름 중에 있나? 없어요. 나사 대원들 중에 있나? 없어요. 친구 중에 있나?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달나라에 갔다 와서 닐 암스트롱에게 고르스키가 누굽니까?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26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한 기자가 물었어요. 아, 그때 그렇게 굴럭 미스터 고르스키 그랬는데 고르스키가 누굽니까? 하니까 아,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고르스키가 죽었으니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동생과 함께 마당에서 야구를 하는데 공이 옆집 담장을 넘어서 그 안방 옆에 떨어졌대요. 그리고 동생이랑 자기랑 몰래 가서 이제 공을 주스려고 그러는데 고르스키 부인하고 고르스키하고 싸우는데 그 이웃집이 고르스키였던 거예요. 싸우는데 아내가 막 그 악처로 유명한데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르스키, 내가 니랑 이혼해 줄 줄 알아? 옆집 애가 달나라에 가면 내가 이혼해 줄게.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 마음에 이 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게 느껴졌는지 어른이 돼갖고 달나라에 가는 자리에서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관계 속에서도요, 이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제3자가 불안해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다는 거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이 불안은 전염이 돼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갈등은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이 안 되면 현실을 지옥처럼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스트롱이 그런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이혼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축하해. 그 갈등에서 벗어나게 됐다 했는데 이미 죽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12절에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내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자동으로 진술이 이어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거룩하다고 해주시고 사랑하신다면은,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런 정체성이 확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이 여기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게 쉬워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유가 생겨요.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보게 되면 인간관계 회복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을 따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것도 따지게 되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게 아니죠. 헤아리는 그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죠. 너희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도로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으면, 확신이 없으면, 내가 그분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인식이 약해지면, 단삼에 대해서도 냉혹합니다. 엄격해집니다. 율법적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서 아마 알까요? 그런데 내가 큰 죄인이랑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되고 용서받았고 택함받았다는 은혜가 있으면 여유가 있어집니다. 단삼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을 때 주인이 했던 용서가 너는 그걸 아직 안 받아줬구나. 내가 다 갚으리다라고 율법적으로 자기 의로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용서 못했던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했으면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괜찮아 그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되고 금욕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면은 용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거짓 교사들 순간적으로 그들도 오염된다. 원래는 복음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 온 교사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배려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다 변질이 되거든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이 중요하고 13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네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가 안 되니까. 내가 용서받은 감동이 없으니까 남을 용서하는 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 것을 탕감받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갚으리라. 내 기어이 갚는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율법주의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득한 자기의 이게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왜냐하면 절대 용서 못해요. 너도 나처럼 열심히 내야지. 희생해야지. 여러분 이 혜택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그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복수심이 불타올랐겠어요. 그 분노를 어떻게 잠재웠겠어요. 얼마나 분했으면 내가 거기 잊어버린다. 므낫세. 첫 아들 낳고 므낫세 잊어버림. 왜요? 생각나면 죽이고 싶으니까. 군사 이끌고 가서 진멸시키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므낫세였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복수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울면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아니 형들이 울어야 되는데 요셉이 울어요. 여러분 하시고 형들은 날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노예라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성폭행하고 더럽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로 왕에게까지 사랑받게 해주셨어요. 형들은 날 버렸고 나를 비참하게 누명을 씌워서 악소문을 퍼뜨려서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감옥 중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떻게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한없이 긍휼이 솟아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었으니까 나도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들을 택해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리이다. 여러분 복수하려는 사람은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이유는 자기 용서받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은 이미 감사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스데반과 바울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뭐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본 가장 포악했던 잔인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가 어떻게 이게 가능 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것 같지만 그 한마디의 기도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 선언이 바울의 일생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바울을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게 되고 듣게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스데반과 바울 사이에 가득 넘치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그런 말을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진노하시면 하나님께 맡겨라. 오히려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라. 용서함으로. 여러분, 바울은 평생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십자가의 용서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용서는 감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용서.

0: 너를 또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용서가 힘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감사가 적어서 그래요. 감사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직 못 깨달아서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지 못 깨달은 사람은 아직 복음의 출발선에 선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의의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바울이 외쳤던 정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덕목들이 좀 자연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억지로 결심을 해갖고 아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게 율법주의죠.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면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심인 사람,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심판의 기준이 아니야. 별 영상 다 보여줘도 상관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할 거야. 내 삶을 다스리게 할 거야. 이 시대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무서워요.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됩니다. 이 민족의 갈등과 아픔은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걸로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야만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만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음이 가능한 거죠. 그럼 감사의 원천이 말라 있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6.25 전후로 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교회마다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았습니까? 전국 방방곳곳에 산골짜기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간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공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자기 의의가 가득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민족을 향한 가장 위대한 애국이 뭘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서로를 알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죠. 이건 감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던 코리 햄붐 여사가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온 가족이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고문 가운데 죽어가는 걸 눈에 보고 나중에 이제 간신히 생명을 건졌는데 나중에 나치 전범들을 심판하고 이럴 때 간수가 어느 날 자기가 간증을 하고 있는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막 그 소름 돋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 가족이 그 사람에서 잔인하게 고문당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뭐 온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간신히 집회를 마치는데 그 사람이 오더니 당신이 간증한 그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십자가 나 저를 용서했을까요? 하니까 이게 직접 내 일이 되니까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저주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온몸에 피가 꾸꾸로 솟는 것 같으니까 그때 기억이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입이 안 떨어지는데 주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날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이성으로 노력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관할 때 그분이 심판자가 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감사의 근본적인 열매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 봉헌 많이 했죠? 하나님 봉헌을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예물을 기뻐하실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323-3238, 02-323-3238번 예수뿐인 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4: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3: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4: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벅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찬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말씀 중 하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책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시간에서는 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한 번만 행하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하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구하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필요를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찾으라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며, 두드리라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그 문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찾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다 찾아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두드릴 때 우리는 천국문을 두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에게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처찬양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가 361장 좋은 이웃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말씀 중 하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한 번만 행하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하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구하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필요를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찾으라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며 두드리라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그 문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구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찾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다 찾아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두드릴 때 우리는 천국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에게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1504번님, 무지 덥고 습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찬양으로 힘을 내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견딥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죠. 흘러나오는 찬양을 힘차게 따라 부르시면서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힘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조찬미와 오영은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나이까.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송가 497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I must tell Jesus, 찬송가 337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그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 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었죠.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말씀 중 하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한 번만 행하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하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구하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필요를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찾으라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며, 두드리라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그 문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구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찾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다 찾아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두드릴 때 우리는 천국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에게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7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수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신임 여수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선박람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우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노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 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

8800번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계 전망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이하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참 잘 되는 날도 있지만 반대로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침묵하게 되는 때도 있고요. 마음은 답답한데 기도할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쳐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날에도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은 우리 입술에 맴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런 익숙한 찬양 한 소절만 들으면 어느새 마음에서 입술에서 그 찬양을 부르게 되죠.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또 찬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기도가 막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이 여름철 아름답고 시원한 찬양들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찬양들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또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계전망대 서머 스페셜 찬양들로 가득 채워가겠습니다.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교계 전망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쭉 들으시면서 네, 우리 마음에서 입술에서 이 찬양이 같이 따라 불러주셨죠. 찬양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이 노래가 끝났는데도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가 있고요. 입술에서는 계속 그 찬양이 맴돌면서 부르다 보면 어느새 그 찬양이 정말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하루를 또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눈을 감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찬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어떤 순간에도요 찬양 한 소절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계 전망대는 여름철 특별 방송,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풍성한 찬양들로 함께 했습니다. 날은 습하고 덥지만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시원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계 전망대 서머 스페셜로 제작 진행의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 안 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찬양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회가 시작하기 2시간 전쯤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긴 줄을 서서 30분 동안을 기다린 후에야 집회 장소로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그런데 꼭 이런 경우가 있죠. 늦게 도착하신 한 분이 계셨는데 마침 저 앞에 좋은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에 그분이 앉게 되신 겁니다. 얼마나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비록 늦었지만 좋은 자리에 앉게 된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선물처럼 주어지는 은혜. 때때로 역전의 순간을 허락하셔서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상황과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이 시간에도 더 가까이 만나시길 소망하며 하늘편지 시작할게요.

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 편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나오셨을까요?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더운 여름을 맞아서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도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좋은 찬양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 계시다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메시지 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를, 맛있는 집밥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쿠키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오늘은 은혜를 주제로 한 찬양들을 보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이어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정민성, 존노, 박현수가 찬양합니다.

네, 은혜, 박정호 선가사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고요. 오늘은 은혜를 주제로 한 찬양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6035님 보이지 않으나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9937님 늘 한결같이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해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함으로 부르짖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셨는데요. 그 소망을 따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012님 직장 다녀오고 교회 가서 꽃꽂이 도와드리고 이 시간 집에 들어와 교회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듣고 있으니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셨는데요. 와, 바쁘신 와중에도 행복함을 고백하시는 진정 은혜의 토요일을 보내고 계시네요. 5012님이 느끼시는 그 행복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해지게 되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의 힘입니다. 이정림 사모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 편지 오늘 끝곡으로 장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은혜 가득한 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그야말로 흐텁지근한 날씨가 여름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증막 같은 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수영장으로 달려가기도 하는데요. 그보다 여름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죠. 바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만 드리는 혜택 서머 스페셜입니다. 찬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과 함께 잠자리에 든다. 얼마나 멋진가요? 물론 평소에도 채널 고정이시지만 이 계절엔 더욱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경쾌한 곡부터 한여름밤의 꿈을 아름답게 하는 고요한 찬양까지 다양하게 준비되니까요. 그 어떤 피서보다도 유익한 믿는 이들의 여름나기가 될 겁니다. 강찬의 찬양 첫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드릴 텐데요. 4월과 5월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먼저 듣고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에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사연은 멈출 수 없죠. 자, 8593님 사연이에요. 지진과 유럽엔 또 폭염으로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선하게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신청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네, 8593님. 아, 이 사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정말 감동 받았어요. 지금 이 사연 안에는요, 우리 모두 선하게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막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기 좋은 나라에 그래도 큰 이변, 기상이변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는 또 엄청난 지진이 나서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또 집도 잃고 이재민 발생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미 8593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바로 그 행동을, 그 마음을 하고 있고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은 만큼 또 불평할 일도 이렇게 찾아보면 또 많잖아요. 근데 불평할 일은 애써 지우고 감사할 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닌가? 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8593님 이야기처럼 우리 잠깐 하시는 일 놓을 수 있으면 잠깐 내려두고요. 이 시간도 지구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장마가 우리나라에도 시작돼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을 텐데요. 먼저 8593님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로 먼저 듣고요. 이어서 연민교 김명서님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서 함께 듣습니다.

한여름에는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곤 하죠. 그럼에도 여름밤은 제법 낭만적입니다.

해는 해변이 그렇고요. 시원한 바람이 이는 계곡의 물소리도 마음을 설레게 하죠. 종일 쨍쨍 내려쬐던 볕이 사라진 자리에 까만 밤과 생동하는 바람결이 채워지며 무거운 몸을 살그머니 어루만져 주기도 하죠. 평안함은 이렇듯 부대낌 속에서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며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마커스 앨범 중에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희형,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G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지금 극동방송은 2016 썸머 스페셜 기간이에요. 무더운 여름을 맞아 더위에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더 많이 듣고 부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이 시간도 더 풍성한 찬양으로 채워질 거예요. 친구들도 썸머 스페셜 방송을 즐길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의 2016 썸머 스페셜 기간은 정말로 스페셜한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함께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와 있을 거예요. 썸머 스페셜을 통해 더 즐겁게 여름을 보내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 친구들과 예수님을 믿은 후 친구들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게 변화되도록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지요. 친구들, 찬양에서 체인지 업이라는 단어를 들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매일 더 많이 변화되어 자란다는 것을 의미해요. 친구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내 모습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체인지업 시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며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세요.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작돼요. 지금 많은 교회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하나님께서 체인지 업 시켜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은 체인지 업 될 거예요. 2026년 여름,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0: 방송 썸머 스페셜.
1: 여러분께서는 지금 202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새롭게 변화된 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샬롬 노래선교단 솔티의 우리 모두 새 노래로,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2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즐겁게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지요. 오늘 방송처럼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면서 이번 여름을

예쁘고 신나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체인지 업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Praise Praise with Chinny Yu. Psalm 37 verse 5, 시편 37편 5절 말씀,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do this.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 Amen.

0: Happy weekend.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Jeannie Yu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그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So glad and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Every day we make countless decisions about the road ahead. Some paths are very clear and familiar, right?
1: 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길은 분명하고 익숙합니다.
0: Others seem uncertain and we wonder which way to go.
1: 어떤 길은 앞이 보이지 않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참 고민하게 될 때가 많죠.
0: In today's psalm, David offers us a simple yet powerful invitation. Commit your way to the Lord.
1: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아주 힘있는 초대를 건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0: To commit our way to God does not mean we stop walking.
1: 하나님께 길을 맡긴다는 것은요, 걸음을 멈춘다는 뜻이 아니겠죠.
0: It means we choose not to walk alone.
1: 혼자 걸어가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0: Just as winding forest trail eventually leads to a beautiful destination, God sees the whole journey even when we can only see the next step.
1: 네, 숲속의 구불구불한 길도 결국 아름다운 목적지에 이르듯 우리는 한 걸음 앞만 보지만 하나님은 여정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요.
0: As we spend this time together, may we place our plans and worries and our hopes into God's loving hand.
1: 오늘 이 시간요,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염려들 그리고 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0: All right, let's begin this journey together,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0: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1: 삼 37 verse 5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do this. Amen. Before David became king, he spent many years running through the wilderness.
0: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오랜 시간 광야를 떠돌며 살아야 했습니다.
1: He knew what it was like to wait, to feel uncertain, and to face days when the future seemed unclear.
0: 네, 다윗은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 Yet through those years, David discovered something that never changed.
0: 하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며 다윗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발견했죠.
1: God was faithfully leading him one step at a time.
0: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자신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 Perhaps that is why he could later write, Commit your way to the Lord.
0: 그래서 다윗은 훗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Think about a hiking trail through the mountains.
0: 산길을 걸어본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1: When we stand at the entrance, we cannot see every turn along the path, right?
0: 등산로 입구에 서면 그 굽이굽이 이어지는 길의 끝은 보이지 않잖아요.
1: But the one who designed the trail knows exactly where it leads.
0: 하지만 그 길을 만든 분은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1: Our lives are much the same.
0: 우리의 삶도 정말 이와 같은 것 같아요.
1: We may not know what tomorrow holds, but we know the one who holds tomorrow.
0: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1: And sometimes that is all the confidence we need to take the next step.
0: 그리고 때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음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얻게 됩니다. Amen.

0: Amen.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Amen.
1: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네, 정말 앞을 볼 수 없었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한 날입니다. Amen.
0: Life is much like walking a winding path through a forest.
1: 우리의 삶은요, 숲속의 구불구불한 그런 길을 걷는가도 같습니다.
0: We cannot see every turn and we do not always know what lies ahead.
1: 네, 다음 구비를 볼 수가 없고요. 또 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0: But every tree along the path grows one day at a time.
1: 하지만 그 길가의 나무들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0: Little by little, season by season, they grow stronger because their roots remain firmly planted.
1: 조금씩 조금씩 계절을 지나며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더욱 단단하게 자라갑니다.
0: May we also put down the heavy burdens we have been carrying and place them into God's hands.
1: 네,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붙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0: Trust does not mean we have all the answers.
1: 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0: It means we believe that God is already walking ahead of us.
1: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0: So, wherever our journey leads, let us take the next step with faith rather than fear.
1: 네, 우리가 어디를 걷게 되든 두려움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0: Amen.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do this.
1: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길 때 반드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잊지 말자고요.
0: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예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때로는 짙은 구름이 가득해서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서 단 한

순간도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사역에 우리 모두 기쁘게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프레이징 국악, 오늘은 부흥 한국 싱어즈의 찬양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해금 세션과 함께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흥 한국 싱어즈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성원과 애청 부탁드리면서 이생강의 대금 찬양 주 예수 내 맘에 오사를 들려드립니다.

희생강의 대금 찬양, 주 예수 내 맘에 오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야금 찬양단 라파금의 찬양,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가야금 플룻 피아노의 앙상블, 칼 트리오의 찬양, 오드 투

가야금 찬양단 라파금의 찬양, 공중 나는 새를 보라에 이어서 찬송가 기뻐하며 경배하라의 가락을 가야금과 플룻, 피아노의 앙상블로 재구성한 오드 투 조이 칼 트리오의 연주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서하얀의 찬양, 십자가의 향기를 들려드립니다.

양악밴드와 가야금, 그리고 해금 세션과 어우러진 서하얀의 찬양, 십자가의 향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연주 실황이고요. 이유한의 해금 연주와 이주한의 노래,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숙명 글로리아 가야금 앙상블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고요.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사역에 우리 모두 기쁘게 동참하는 복된 한 되기 소망합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물건 정리해야지, 손 씻어야지, 똑바로 앉아야지. 엄마라는 자리는 참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남의 부족한 점은 참 잘 보인다는 겁니다. 고쳐야 할 것도 금세 눈에 들어오고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그런 우리의 예리함을 서로를 향한 비판보다 사랑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칭찬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예리함. 지친 사람을 먼저 알아보고 위로할 수 있는 민감함. 또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상대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보다는 사랑을 향한 빠른 순발력일 겁니다. 우리의 예리한 시선이 사랑하는 데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예리함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이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해즈윌의 사랑은 죽게 속한 것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게 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흘러가길 바라면서

찬양 계속 이어갑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또 브랜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소진영 솔로 1집 앨범 중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원유경의 믿음이 넘어진 자리 중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마다 바람으로 전 중동 지역에 있는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 그러니까 1미터 높이로 사방에 쌓아놓으셨다. 유일한 결핍이라고 느끼며 불평하던 것을 완전한 과잉 상태로 만든 것이다.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졌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너의 인생에 이 욕망의 결핍이 문제였는가? 그렇다면 이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결핍이 문제였을까? 그렇다면 이제 해결이 된 것일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시험을 통해 진정한 갈망과 욕구를 배웠어야 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줄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르는 법을 배웠어야 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음미하는 영혼의 태도와 근성을 배웠어야 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 이화 챔버콰이어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아이자의 61 앨범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플리버워십의 내가 살아갈 이유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서 믿음이 넘어진 자리라는 책 중에 한 부분 읽어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하던, 네, 그렇게 결핍이라고 생각해서 불평을 하던 배고픔을 매출하기로 해결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었죠. 성경의 이 부분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그리고 그 크고 작은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손영진의 은혜로다, 유효한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웅재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하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토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 패밀리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준비해봤습니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평온한 주말 보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시편 23편 2절 말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를 목마름이 없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히브리어로 알메누호시입니다. 이 메누아는 안식, 평안의 장소를 뜻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목마름은 우리 몸이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에 너무 당연합니다. 단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고 10% 이상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해 집니다. 목마름은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란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육체의 목마름이 물을 찾듯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을 찾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의 쉴만한 물가는 원어로 볼 때 단순히 경치가 좋은 곳이 아니라 잔잔한 안식의 물가, 즉 양들이 두려움 없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목자가 그친 물살을 막아서 정돈해 놓은 안전한 평안의 장소를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이 그 세계에 흐르는 급류가 아니라 잔잔하게 정지된 물을 뜻한다는 점입니다. 양은 겁이 많아서 물이 세차게 흐르면

물소리만 들어도 두려워 까무러치고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맹렬하게 흐르는 폭포수 같은 세상의 욕망이나 성공의 급류는 우리 영혼을 일시적으로 자극할 뿐 결국은 목마르게 만들고 파멸로 이끕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잔잔하고 안전한 오아시스, 내 영혼이 가장 편안하게 목을 축일 수 있는 쉴만한 물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목자 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 나를 가장 안전한 장소로 나만을 위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세밀한 사랑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 나를 숨막히게 하지? 왜 이렇게 답답할까? 깨끗하고 속 시원한 것이 없을까라는 상황과 생각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양과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양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유를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겁이 많고 심약한 동물입니다. 특히 시각 구조상 원근감이 없고 고인물과 흐르는 물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물결이 조금만 흐출렁이거나 물소리가 세차게 나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목이 타들어가면서도 물가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목자는 나만을 위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양의 털은 스펀지 같아서 물을 흡수하면 순식간에 수십 킬로그램으로 그 몸무게가 늘어나는, 무거워지죠. 몸이 무거워지니까 물 먹다가 그냥 중심 잃고 발을 헛디디고 그렇게 넘어지는 거죠. 물에 빠지면 양은 스스로 헤엄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익사하고 말죠. 그래서 목자는 아무 물가, 대충 그렇게 양을 몰고 가지 않습니다. 거친 시냇물을 발견하면 목자가 돌을 옮겨서 물살을 막고 뚝뚝을 쌓아서 물이 완전히 멈추어 선것 같은 잔잔한 웅덩이, 잔잔한 안식의 물가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양이 안심하고 코를 박고 마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목자의 땀과 노동으로 만들어진 맞춤형 사랑의 결과물인 거예요. 이 목자의 세밀한 사랑은 나만을 위한 저격형 맞춤 케어인 것입니다. 거센 태풍이 불어닥칠 때 집집마다 덮칠 듯이 밀려오는 그 집채만한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항구 안쪽의 바다를 호수처럼 잔잔하게 만드는 것, 그건 바로 방파제이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은 세상의 거친 풍파와 위협을 당신의 온몸으로 직접 막아서서 내 영혼이 머무는 자리를 가장 안전한 무풍지대로 만들어 주시는 영적 방파제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미새가 뚝둥지를 틀고 그 새끼의 몸 크기와 깃털의 상태를 고려해서 가장 부드러운 깃털과 이끼로 안쪽을 채우지 않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물가는 대중을 위한 공공분수대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크기와 상체의 깊이를 정확히 아시고 설계하신 나만을 위한 맞춤형 둥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는 이름 모를 골짜기의 웅덩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너만을 위한 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광야에 가뭄이 찾아오고 온 땅이 갈라지고 양떼는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이 목자가 수백 마리의 양떼를 그큰 길에 잠시 머물게 한 뒤에 거칠고 험한 바위 골짜기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더위 속에서 괭이와 손톱이 부르짖도록 땅을 파헤쳤습니다. 마침내 바위 틈새에서 그 실개천 같은 지하소가 솟아오르기 시작하자 목자는 돌을 쌓아서 오직 한 마리의 양만 들어와 마실 수 있는 작은 웅덩이를 정성껏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목자는 무리 중에 가장 약하고 다리를 절며 갈증으로 눈이 멀어가던 그한 마리의 양의 이름을 부르며 품에 안아 그 숨겨진 물가로 데려왔습니다. 다른 양들은 알지 못하는 오직 상처 입은 그양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가 피땀 흘려 준비한 은밀한 생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주님은 말입니다. 우리를 그저 교인 1, 교인 2로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무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고통받는 나.

0: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작았어요. 2.3kg도 채 되지 않게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미숙아로 태어나면 보통 보면 자가호흡을 못 하거든요. 가만히 두면요, 숨이 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자가호흡이 안 되는 미숙아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거대한 병원 건물보다 산모의 그 엄마의 뱃속이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수 있어요. 근데 일단 밖으로 나오면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심장 박동과 체온과 산소 포화도를 1초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통제해 줄수 있는 그 인큐베이터만이 안전한 장소이잖아요. 그 안에서 그 아기는 안전하게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세상에서 상처받고 영적으로 미숙아처럼 약해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어요. 목자 되신 주님이 세상의 날카로운 자극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세밀한 사랑이라는 영적 인큐베이터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무한 경쟁과 성과를 요구합니다. 다 그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밀한 사랑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고르고 이제는 안전하다는 그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왜 물을 못 마시는지 아십니까? 물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물살이 출렁이면 틀에 물이 묻어 가라앉을까, 가라앉아 죽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거친 변화 속에서 내가 여기서 침몰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눈앞에 행복을 두고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그 거친 파도를 당신의 가슴으로 막아 서시면서 고요한 물결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만을 위한 쉴만한 물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그 안전한 물가에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가장 부드러운 손길로 소생시키고 계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쁘게 뛰어가며 경쟁하라 다 그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나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톨스토이의 그 소설 중에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거기에 등장하는 그 바움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모든 땅을 주겠다 하니까 막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다가 해가 지기 직전 간신히 출발점에 도착했지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멈추지 않는 목마름은요, 세상의 소유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달려라, 끝까지 달려라, 더 가져라, 그렇게 소리치지만 그 끝은 영혼의 탈진과 허무일 뿐이잖아요.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를 허락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하나시민교회 이환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10-4004-9182, 010-4004-9182 하나시민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전남 동부 극동 방송 061-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사명 하나로 쏘아올린 전파. 그 첫 주파수가 하늘을 가르던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973년 여름, 궂은 날씨를 뚫고 제주도에서 울려 퍼졌던 250kW의 웅장한 굉음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고동소리였습니다.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수많은 역경을 딛고 마침내 역사적인 첫걸음을 뗀 아세아 방송 개국의 감격스러운 그날로 되돌아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북방선교의 굳건한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973년 앞선 시간에서도 빌리 그리엄 전도대회가 있었고 또 하나의 한국교회 역사회의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민간방송 최대 출력 250kW 아세아방송 즉 지금의 제주극동방송이 개국한 일이었습니다. 개국 당일인 1973년 6월 30일 제주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 날씨였지만 서울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위해 칼기를 전세냈는데 날씨로 인해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 가슴을 조이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이륙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2시경 예배가 시작됐는데 김장한 목사의 사회, 김익준 장로의 기도, 감사인 최금덕 장로의 성경봉독, 보험원 총재의 설교, 축도에는 강신명 목사가 수고를 해줬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윌킨슨 미망인인 조지란 윌킨슨, 송신기를 기증한 92살의 존 루더포드 옹 등 외국 손님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윌킨슨 선교사와 루더포드 옹 그리고 FEBC 이전 장소를 제주도로 결정하는 데 주동적 역할을 한 고 리트맨 선교사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이날 김정한 목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사회를 받는데 한 달 전에 있었던 빌리그리암 전도대회에서 빌리그리암 목사의 통역을 맡아 이 무렵 국내외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배의 첫 순서인 묵도를 드릴 때 사회자는 그날의 예배에 적합한 성구를 읽는 것이 관례인데 이날 김장한 목사는 성구 대신에 찬송가의 가사를 읽었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아세아방송 이사인 김익준 장로는 기도를 통해 아세아방송의 북방선교 사명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무사히 도착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하고 위대하고 기묘한 솜씨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될 방송국을 낙성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송은 보통 소리가 아니요, 죽음의 세계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롭고 거룩한 소리가 되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천사의 환영사가 되게 해 주소서.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화합하는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방송이 멀리 공산권에 있는 분들에게 들려질 때 참된 자유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며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 부를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되게 해 주시고 이 방송국을 우리 조국 위에 지어주셨음에 하나님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시고 역사를 빛내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철의 장막과 주계 장막에 있는 생명들에게 전해 그들을 건지는 영광되고 빛나는 방송이 되게 축복해 주소서. 보훈문 총재는 설교에서 윌킨슨 선교사를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 한 알의 밀알로 비유했습니다. 예배 후 이어진 테이프 커팅식에서는 윤치영 박사, 김영선 통일원 장관, 이승택 제주도지사, 보훈문 총재, 김영근 이사장, 김익준 이사가 테이프를 끊었으며 송신기의 버튼을 누르자 250kW의 송신기가 굉음을 토하며 북방 선교를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뗐습니다. 제주도의 쨍쨍한 햇빛 아래 250kW의 거대한 송신기가 마침내 굉음을 토해내며 역사적인 첫 전파를 쏘아올리던 그날, 그 웅장한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날아가는 천사의 환영사이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나팔소리였습니다. 이날 헌당 예배에서 보훈문 총재가 설교했던 것처럼 아세아 방송의 벅찬 개국 뒤에는 윌킨슨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고귀한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른 모를 척박한 땅에 기꺼이 떨어져 썩어진 그 수많은 한 알의 밀알들 덕분에 오늘날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을 넘어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작은 밀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죽게 드리는 나의 시 김혜리입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오늘은 잠깐 멈춰서 잠잠히 있어 보십시오. 핸드폰도 내려놓고 할 일 목록도 잠깐 접어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권능과 인자함을 가지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오늘 첫 곡입니다. 김명선이 전합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마음이 조용해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할 일은 많고 걱정은 쌓이고 핸드폰은 계속 울리죠. 그렇게 쫓기는 중간에 잠깐이라도 고요하게 있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꼭 우리는 하루 중에서 확보해야 할것 같습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이해진의 십자가를 질수 있나? 그리고 서울 모대트 합창단의 자비하신 예수여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박수길의 감사하는 성도여. 그리고 최한원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바이올린 연주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덥다 더워. 뭐 더위 이기는 방법 없나? AI한테 한번 물어볼까?
1: 무더위를 이기려면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0: 아 역시 AI가 제대로 알려주는.
2: 더위 자중해.
0: 어?
2: 몸이 더운 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요 영혼이 덥다고요. 영혼이.
0: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2: 그러니까 주파수는 극동방송으로 고정하시고요.
0: 아니 야 잠깐만 그게.
2: 와 진짜 제가 말하고도 소름. 영혼의 체질을 복음 체질로 싹 바꾸면요. 아 더위가 뭐야 막 도망간다니까요.
0: 아 혈압. 아
3: 혈압 오르는 무더위, 찌는 듯한 찜통더위, 찬양과 말씀으로

0: 로 당신의 영혼의 체질을 시원하게 바꿔드립니다.
1: 선배님, 더위는요 극동방송 한방이면 돼요.
0: 제발 저리 가라.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바람이 와도 쓸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조금쯤 흔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꺼내보십시오.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다 토해내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권능과 인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히즈오일의 광야를 지나며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따뜻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

0: 장과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호입니다. 어느덧 한 해 반을 지나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번 달에는 또 남은 반년은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묵상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7월의 더위가 찾아오고 삶의 가뭄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뿌리가 되신 생명수 되신 하나님께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겠죠.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은 푸르고 풍성한 결실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푸르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합니다. 오늘부터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씩 말씀을 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자 되시는 주님 세 곡 골라봤습니다. 드볼작의 시편 23편 이와 챔버 콰이어고요. 그 다음에 존 러터의 시편 23편 이것도 오보에 같이 나오는데 주는 나의 목자 안산 실밥창단 그리고 나훈영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테너 강무림의 음성입니다.

세 곡 들으셨습니다. 드볼작의 시편 23편 첫 번째로 들으셨고요. 존 로터의 시편 23편 안산시립합창단 들으셨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강물이 매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주제로 한 세 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국립합창단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윤학원 코랄 세 번째로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안양시립합창단입니다.

예수님을 주제로 한 세 곡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국립합창단이었고요.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들으신 곡이 윤학원 코랄의 노래,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안양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스펠 세 곡 골랐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박신아 콰이어고요. 두 번째 들으실 곡은 내일은 난 몰라요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 세 번째로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입니다.

0: 아멘.
1: 가스펠 세 곡 들으셨습니다. 날마다 박신혁 화요였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은 난 몰라요. 소프라노 한나영이었고요. 이 믿음 더 굳세라. 방금 들으신 곡 사랑의 교회 호산을 찬양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곡은 승리와 평화에 관한 노래 세 곡입니다. 승리의 주여 임하옵소서, 라이돈 킹 지저스, 흑인 연가인데요. 이와 챔복 화요였고요. 두 번째 들으실 곡은 저 성벽을 향해, 밴쿠버 시온선교 합창단.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뉴스데이, 하이든의 파우켄 미사 중에서 마지막 곡인데요. 퇴실조 소년 합창단 타펠 무지크의 합연입니다. 브루노 바일 집입니다. 세 곡 들으시겠습니다.

승리와 평화의 노래 세 곡 들으셨는데요. 승리의 주여 이마 없어서 이와 잼복하여 그리고 저성벽을 향해 밴쿠버 시원선교 합창단 방금 들으신 곡이 파워캠메스 중에서 아뉴스데이 하이든 곡이죠. 브루노 바이리지어는 틀저 소년 합창단이었습니다. 성화산책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두 곡만 들으시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잘 드시고 수면도 충분히 하시고 적당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곡인데요.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주제로 한 노래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베이스 김요한 그리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소프라노 문흔희의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성화산책 프로듀서 조안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편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입니다. 추천 경로로 안내합니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삶 속에서 문득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곤 합니다. 이 여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 멈춰서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 내가 가는 이 길이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인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한 사람이 자신의 축하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제 옆집에 살던 부인이셨는데 그분은 늘 피아노를 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고 그 부인은 찬송으로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이후로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며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찬송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고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 감사와 감격이 샘솟는 것 같아요.
1: 사실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찬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사실 올해 늦장마가 왔다.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쳤다. 사실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갑자기 지진이 와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생명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 뭐가 위로를 우려해 주실 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찬상이 가장 위로가 될 거예요. 또 생각지 않았던 전염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 사람. 사실 찬송을 부를 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나도 어떤 때는 뭐 그냥 울적하고 그럴 때 찬송가를 부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그동안에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0: 아멘.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시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하면 라디오뿐 아니라 여러 절기별 음악회를 하던데요. 가을 음악회, 부활절 콘서트 등 많은 음악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몇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3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실황 중에서 테너 구균종, 바리톤 한명원이 부른 주님께 영광, 그리고 2020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 중에서 모슬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십자가 군병들아 연주곡, 이어서 2025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공연 음원 중 김주택, 최정원, 림팍이 부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0: 개똥방송 썸머 스페셜.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목사님, 기억에 남는 전파선교사님과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2: 오늘 아침에 내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1: 네.
2: 캐나다에서 부부가 극동방송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캐나다 돈으로 헌금 120달러를 보내왔어요.
1: 예.
2: 그래서 내가 편지 답장을 하고 너무 뜻밖이고 서프라이즈다. 참 두 내외가 캐나다에 사시면서 찬성으로 말씀으로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그래서 야, 참 귀한 분들이라구나. 이따금씩 미국에서도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전화로
1: 네.
2: 앱을 깔아가지고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야 극동방송 거기서도 듣고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1: 네.
2: 물론 한국은 물론이고 그래서 아 우리들은 참 복음방송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먼 데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양과 말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1: 네.
2: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해외에서 누가 듣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1: 전에 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들릴 때마다 참 감동을 하게 되는데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현금을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2: 그러니까 헌금 120달러를 보낸 거예요. 캐나다 돈으로. 참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
1: 맞습니다.
2: 듣고 그냥 감사 편지라도 보내면 고마운데 거기다가 돈까지 보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막 캐나다 이름으로 세업이야. 뭐 그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남편 이름도 영어 이름이 있는데 앞으로 캐나다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1: 네, 참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저희도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목사님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안에 실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은 구해도 사랑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들으면 희망을 샘솟듯이 받습니다. 이웃 북한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들으면은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신날 거예요.
1: 맞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 첫 주로 함께했는데요. 앞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실 청취자 여러분께 목사님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청취자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또 좋은 휴가 때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7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수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신임 여수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선박람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대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 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 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 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 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혜입니다.

0: 장원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성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0: 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치지 않고 때려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 부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인간이 가진 오감 가운데서도 맛을 보는 미각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감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과 삶의 여러 모습들을 맛으로 표현하는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쓴맛, 단맛 다 본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죽을 맛이야 라고도 하죠. 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을 가리켜 꿀맛 같다고 합니다.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데 그 바람이 현실로 나타나면 깨소금 맛이다 라고도 하죠. 신혼의 단꿈을 꾸는 가정에게도 깨소금 맛처럼 고소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맛에 대한 기억들을 현실에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쉽게 그 상태를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맛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이 맛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일찍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희망의 구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의 고소함과 달콤함이 주는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넉넉하게 참을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다 잊혀질 것이라는 그런 꿈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맛이라도 그 맛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이죠. 신앙생활도 믿음에도 맛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이 신앙생활의 맛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첫 번째 띄워드릴 찬송은 시와 그림의 찬송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손영진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맛에 관해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회에 다녀서 믿음생활을 하더라도 맛깔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한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맛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재미있다는 일이 없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진정한 맛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죠. 모든 예배, 모든 모임의 맛을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사랑을 맛보시기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기도 응답의 기쁨을 체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맛보아야 할 여러 가지 맛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찬양 나누시고 계속 말씀 나눌까요? 은혜로운 영어 찬송 음반 중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의 맛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 믿음 생활의 맛은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로는 말씀의 맛입니다. 은혜로 말씀이 채워진 사람들에게 말씀은 꿀보다 더 달콤한 맛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먹고 싶지 않은 음식 억지로 먹는 기분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억지로 한다면 설교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거부 반응이 들어서 체하게 된다든지 아무 느낌과 감동 없이 쓴맛밖에 느끼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말씀의 맛을 보기 위해 애쓰십시오. 어떤 말씀의 맛을 보고 사십니까?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솔로몬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3장 3절에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작은 사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기 위해 좁은 집안에 가득 들어찼습니다. 자리가 비좁자 창틀에도 걸떠앉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기록이죠. 여기서 유두고라는 청년은 말씀의 맛을 아직 모르기에 말씀 듣는 시간 참으로 지루했을 것입니다. 그는 억지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게 되고 졸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되죠. 물론 바울 사도가 그를 다시 살려 일으켰지만 말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 은혜가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맛, 말씀의 맛의 회복이죠.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정림 님의 목소리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좋은 나라 사람들의 아카펠라 찬송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에 말씀의 맛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기도의 맛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맛을 톡톡히 본 사람들의 이야기로 엮여져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 엘리야는 혼자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오지 않던 비가 내리며 이방신들의 제사장을 땅에서 없애는 놀라운 기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며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기도하여 얻은 결과지요. 죽음을 눈앞에 둔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기도한 결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게 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한 생명 연장의 확신도 받게 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성전을 향한 창을 열어 하루 세 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던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기적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게 했죠.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기도 행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의 기적과 기도의 열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의 맛을 안다는 것은 승리의 신앙 생활을 이끄는 좋은 힘이 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어진 찬송은 이광희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의 맛, 말씀의 맛과 기도의 맛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실천에 대하여. 소위 성도의 실천은 소금의 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능력을 얻지요. 그리고는 주의 말씀이 내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들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했죠. 소금은 부대 탓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그저 녹아지고 깨어나서 이웃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실천하며 말씀을 내삶 속에서 열매 맺을 때 그것이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고 또한 필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러한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또한 그 맛이 있는 삶을 살수 있죠. 이로써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세 번째 맛이 되겠습니다. 최미희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찬송, 빛과 소금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다윗과 요나단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들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의 세 가지 맛, 말씀의 맛, 기도의 맛,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실천의 맛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느꼈던 그 은혜의 맛을 부디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모든 은사와 사랑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세상의 달콤한 맛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맛, 거룩한 믿음의 맛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잊지 말고 평생토록 주 안에서 바르고 행복하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주님의 주시는 귀한 생명물을 날마다 만나게 드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이무아님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뛰어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샬롬.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1890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평양 선교를 개척한 마펜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런 경건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다섯 형제는 모두 선교사가 돼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아들은 부모님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밤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결단을 해야 할 때 그때 그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됐습니다. 라고 말이죠.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요즘 우리의 기도 소리는 얼마나 들리고 있을까요? 지금 드리는 나의 작은 기도 소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 여름이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4: 여기는
1: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가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한 한 모든 친구들을 찾아가 실망을 하게 된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전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심한 상처를 받고 난 후에야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전자를 택하든 후자를 택하든 결국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원칙을 꼭 세웠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랜 후가 아니면 절대로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무엇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께 먼저 아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빠르고 온전한 길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나에게 닥친 염려와 문제로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 혼과 영이 표현하라는 바를 정확히 아시고 그 갈망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시에스 루이스는 기도에 대한 그의 규칙 중 하나로 가능할 때는 침묵 기도를 하지만 몸이 지쳤거나 다른 면에서 여의치 않을 때는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말의 요점은 말로 옮길 수 없다고 해서 기도를 결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당신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앉아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십시오. 당신의 영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합니다.

무더운 여름 땀만 주룩주룩 흘리고 계세요? 아이고 더워. 올여름 극동방송과 떠나는 여름휴가. 시원한 찬양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극동방송 서머스페셜.

어느 넓은 숲속에 조그만 움막을 지어놓고 혼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하기 전과 잠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어릴 때 배웠던 그 기도만을 되풀이할 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유리병에 호두를 넣어 기도하는 횟수를 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호두는 여러 병에 가득 차게 됐는데요. 그는 이 유리병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만족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치를 가져다가 호두알 하나하나를 깨뜨려보게.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호두알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호두가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껍질만 존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기도는 이 호두처럼 다 비어있네. 자네는 기도의 횟수와 말은 많이 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었네. 기도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의 참된 의미를 갖고 있네.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만 감고 중언부언하고 있진 않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진 않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알맹이가 없는 빈 껍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간절히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아뢸 때, 내 친구

친구 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횟수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닌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45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골로새서 1장은 말씀하십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기울어지지 않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겠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우리 믿음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면서요. 첫 찬양 성령의 열매,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즐거운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날마다 노래 부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많이 자라가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트루바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떤 그릇에 담겨 있든지 김선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삶의 이유라 남궁성옥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클래식 과요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 준비한 찬양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노래한 곡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생기신 성령님으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다시 놀라운 생명력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당당한 군사로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른 뼈들 이화 제목화의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찬양은 그 이름 예수 김동섭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힘겹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심을 믿으면서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길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0: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죽음이라는 문턱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은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 입국심사에서 보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자죠. 미국 비자. 비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또 얼굴이 잘생겨도 또 심지어는 유명해도 돈이 많아도 절대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돈이 많았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 삶의 목적지는 어딜까? 고민하며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곁에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가장 먼저 그분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저 오래전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사건이었음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마치 조각가가 거친 돌덩이를 다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일상의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고집이 조금 꺾이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 대신 용서의 마음이 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손길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우리답게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찬양 세 곡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러빔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리의 예수 닮기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늘아버지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귀한 보석을 화려한 보석함에 담아서 선물을 해줬는데 아들은 그 함을 열어서 보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겉에 화려한 보석함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이렇게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유, 처음에 이뻤는데 더 이상 이쁘지 않아 하고 구석에 던져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직 보석 안 열어봤어요. 보석함만 보고 그런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냥 그 현상들만 보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런다면 진정한 선물이신 성령님은 뒷전이 되는 것이겠죠.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우연히 보석함을 열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보석함 겉모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귀한 보물을 발견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뒤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참 보물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상진의 소중한 보물, 예라모십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홍지승의 보물.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상진의 소중한 봄을, 예라모십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홍지승의 봄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회심 이후에 자신의 명예로운 정치 경력을 다 버리고 노예제 폐지라는 험난한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윌버포스에게 야 그건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야 하지마 라면서 말렸지만 윌버포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약자에 대한 긍휼이라는 형상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으며 달려가기 시작했고 18년간의 노력 끝에 노예 매매 폐지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22년에서 23년의 노력으로 세상을 떠나기 불과 사흘 전에 노예 해방 법령을 통과시키는 소식을 듣고 생을 마감한 그런 인물이죠. 그렇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내를 구하면서 자신의 뜻을 꺾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윌버포스는 개인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윌버포스에게 단순히 능력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동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정다은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김광현의 심장의 노래, 소리보기에 예수의 심장.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정다은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김광현의 심장의 노래, 소리보기에 예수의 심장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은 평생을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대서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을 만난 그는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뉴턴이 짓밟았던 수많은 영혼, 노예들을 가지고 막 짓밟았던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뉴턴은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평생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았던 뉴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생애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바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뉴턴이 작사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 인간의 내면을 뒤흔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와 같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생생한 증인들이 다 되시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찬송가 밴드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송가 밴드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 붐은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수용소의 끔찍한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힐 뻔했지만 그럴 때 오히려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성령님께서는 원수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빚어 가셨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는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나치 간수를 직접 찾아가 용서의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코리의 내면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실제가 되게 하셨고 그녀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형상으로 조각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정신호의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서머 스페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장시현의 달빛과 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썸머 스페셜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찬양은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지존하신 주님 앞에 들려드렸습니다. 전하세 예수 7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어제 썸머 스페셜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배 찬양들도 좀 마찬가지로 좀 저희들이 처음에 이 땅에 허락되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찬양들을 좀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이죠. 올레션스 찬양 경배와 찬양에 지존하신 주님 앞에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들어서 참 은혜롭네요. 강준의 썸머 스페셜 달빛 가스펠 서머 스페셜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예배 찬양들로, 그리고 예배팀들이 발매한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도 저의 멘트와 이야기들보다는 찬양들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찬미워십의 의존 재건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잔치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그리고 방금 선 찬양은 홀림패트의 찬양아리였습니다. 예배 찬양 실황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듣고 다녔던 것 같아요. 카세트테이프에 아까 처음 들려드렸던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곡을 제 카세트로 이렇게 들으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찬양들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에 그 학교에 가는, 제가 학교를 좀 오래 가야 됐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그 길이 지금 보면 예배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려서 뭐 예배다 뭐다 이런 거를 자세하게 알기보다는 찬양이 좋았고, 그래서 듣고 다녔었는데, 예배 찬양들은 정말로 그 찬양을 들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예배 현장으로 바뀌는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썸머 스페셜로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찬양 이어갈까요? 피아워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김현진의 바라옵니다까지 세 곡의 찬양 듣고 올게요.

피아 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김윤진의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휴가 얘기를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요. 휴가 가시면 예배 어떻게 하세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주일을 피해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근데 또 직장인들은 주일을 껴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현지에 있는 교회를 찾는다든지 하는데, 저는 지금은 아닌데요. 혼자 여행 다니고 그럴 때는 그냥 정말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뭐 이렇게 골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좀 시골 교회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막 낯선 이제 외지인을 막 환영하시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전까지에 익숙했던 어떤 그 우리 그왜 모교회라 그러잖아요. 내가 늘 다녔던 교회랑 다른 환경에 낯설지만 되게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를 끄는 거는 그 시골 교회들은 지금은 더 심하지만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권사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예배드리는 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청년 같은 뜨거움은 없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서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교제? 그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뭐랄까, 우리가 늘 들었던 화려한 음악이 아니라 피아노 반주에, 그리고 몇명안 되는 성가대 찬양에, 그 많은 어르신들의 찬송가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오히려 감동이 됐던 기억들이 있네요. 여러분들 꼭 휴가지에서도 주일 예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정말 오래된 찬양이죠. 우리 함께 기도해 부흥 2000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참 이 배경의 소리도 전 너무 좋거든요. 네, 아주 단순한 멜로디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자라는 이 찬양이 이 고백이 하나님이

그 고백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주님 안에서 한 자녀이고 또한 교회인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준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달빛 가스펠은 당분간 극동방송과 함께 썸머 스페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 거고요. 보다 많은 찬양들, 좋은 곡들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되시고요. 그리고 이 여름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봅니다. 저는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워시퍼스의 찬양 준비해 놨습니다. 나의 바라는 한 가지, 고백. 이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세상의 소음은 잠시 멈추고 오직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의 평가, 세상의 뉴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짓누르는 걱정의 소리까지. 네, 하지만요, 주일은 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주님만 들리는 시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가장 낮고 고요한 자리에서 주님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내 아픔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 내 고민보다 넓은 주님의 계획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 파도처럼 나를 덮어주니 나는 다시 주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됩니다. 네, 주님만 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으시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네,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되 내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과 그 짐승 떼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때 그가 자기 형제들 중 다섯 사람을 가려내어 바로 앞에 세우니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그대들이 생업이 무엇이뇨 하고 물었다. 이에 그들이 바로를 향해 당신의 종들은 가축을 넓어는 목자들이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또 그들이 바로에게 가나안 땅의 기근이 극심하여 당신의 종들이 양들을 먹일 초원이 모두 사라졌으므로 이 땅에서 머물고자 들어왔사오니 이제 부디 당신의 종들이 고센 땅에 구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은즉 애굽 땅이 그대들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곳에서 살게 하되 고센 땅에서 살게 하고 그대가 그들 가운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알면 그들로 나의 가축들을 돌보는 자들이 우두머리로 삼으라 하고 말하였다. 그 후에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안으로 모셔 바로 앞에 세웠다. 야곱이 바로를 위해 복을 빈 후에 바로가 야곱에게 그대의 살아누린 세월이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물으니 야곱이 바로에게 나의 장막에서 머문 세월이 130해이나 나의 살아누린 세월은 짧고 사나운 날들이며 나의 선조들이 그들이 장막에 머물며 살아누린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다시 야곱이 바로를 위해 복을 빌고서 바로 앞에서 물러났다. 이에 요셉은 바로가 명한 바대로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애굽 땅에서 한 소유지를 주되 그 땅에서 가장 좋은 람셋을 그들에게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돌보되 자기 아버지의 온 집을 먹였고 어린 아이들이 입에 들어갈 떡까지 나누어 주었다. 기근이 더욱 혹독해지자 마침내 온 땅의 량식이 사라졌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모두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이에 요셉은 사람들이 사가는 곡물이 대가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은을 모조리 거두어 두려 그것을 바로의 궁에 들여 놓았다. 마침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운이 동나니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시어 운이 동이 났으나 이제 우리가 당신 앞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요셉은 너희의 운이 동났으니 너희가 너희의 짐승을 내면 너희 짐승이 대가로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들이 자기들이 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오니 요셉이 말이나 양이나 소나 나귀 등을 받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량식을 주되 그 해 동안 그들과 모든 가축이 먹을 거리를 주었다. 그 해가 지나고 이듬해가 되자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내 주 앞에 감출 수 없는 바 주께 가져올 운이나 짐승이 모두 통났으니 이제 우리의 몸과 땅 말고는 우리 주 앞에 가져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땅이 당신이 눈앞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먹을거리로 사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땅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땅도 황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바로의 소유로 사들였으니 이는 기근이 그들에게 너무나 혹독하므로 모든 애굽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모든 땅들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이 애굽의 한 경계에서부터 다른 경계의 백성들을 이 성읍 저 성읍으로 옮겼다. 오직 제사장들이 땅은 그가 사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제사장들이 바로에게서 지정받은 소유지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가 그들에게 정해준 녹으로 살았으므로 자기들이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이 백성에게 분부하였다. 보라, 나는 오늘 너희와 너희 밭을 바로의 소유로 사들였다. 여기에 너희를 위한 씨앗이 있으니 너희는 땅에 뿌리라.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5분의 1을 바로에게 드리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고서 밭의 뿌릴 씨로 사용하고 또 너희 자신과 너희 집안과 너희 자녀들이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러자 그들은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였으니 우리로 우리 주의 눈앞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에 요셉이 오늘날까지 애굽에서 시행되는 토지법을 세웠으니 곧 소출이 5분의 1이 바로에게 속한다는 것이었다. 바로의 것이 되지 않은 것은 오직 제사장들이 토지뿐이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 곧 고센 땅에 거주하되 그 땅에서 소유지를 얻으니 그들이 매우 많이 불어나고 늘어났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해를 살았는데 야곱의 날들 곧 그가 살아 누린 세월은 147년이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다가오자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당부하였다.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내게 인자와 성실을 베풀 것을 약속하라. 부디 너는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게 할 것이며 나를 애굽에서 메고 가서 조상들이 묻힌 곳에 나를 묻으라. 이에 요셉이 내가 당신이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야곱이 그에게 너는 맹세하라 하고 말하니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라.

하였고 이스라엘이 그 침상 무리에서 경배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7장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거의 됐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야, 저 대한민국 저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 말씀이 뭐인데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우리한테 전할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한다는 길이 안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울면서 찬양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의 삶이었고 나의 기도였습니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가 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 땅에서 복음이라는 조차 하나님이란 조차 모른 채 알지도 못하지만 죄를 지어왔고 내가 아파도 아픔을 헤아릴 수 없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했던 건데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고 굳어질 수밖에 없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마음이더라고요. 마음에 와닿았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500장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저 북한 땅 죽어가는 저 땅에 누가 가랴 생명줄 건져라 펑펑 울었습니다. 나의 마음에 저 북한 땅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게 되어서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계속 기도자리에 어느 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안 갈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 자리에 앉혀주시더라고요. 끌려갔죠. 그래서 끌려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그냥 중얼중얼 했는데 한 20분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 나한테 부어주셔서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다시 와서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나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을 이곳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와 같은 아이들이 이 중국 땅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를 마음에 받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속 앉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이 기도를 시켜주셨고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3개월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기 전에 제가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이 꿈에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매일 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서 오셨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거를 네가 따라해라. 근데 이렇게 철없는 이 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따라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나는 꼭 성경책에서 나는 받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아니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말을 해. 아니에요, 싫어요. 막 이랬어요. 다음 날에 하나님이 또 꿈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얘야,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봤더니 말씀이 38번째 그 병든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한테 막 달려가서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어제 하나님이 꿈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선교사님이 응답 받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됐고 저는 말씀이 갈급했어요. 그큰 나라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려면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여관에서도 자기도 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꿈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얘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평안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막 가는데 쿤밍 쪽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일행이 있었는데요. 일행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교대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갔어요. 스타렛을 타고 가는데 군대들이 정을 메고 차단봉을 다 가려 있는 곳을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신분증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차문을 열고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말을 할줄 알았지만 말을 안 했어요. 그때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의 입술에는 하나님, 하나님 이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간절하게 찾게 되더라고요. 더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고 이 소리를 외쳤어요. 군대들이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하는데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언니가 중국에서 2년 정도 산 언니가 있었는데 중국말이 매우 서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야. 근데 우리 지금 장사하러 가는데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문 닫어 하고 스타렉스 문을 쾅 하고 닫았어요. 빨리 가자 하고 그 운전수 보고 말해서 달렸어요. 뒤로 돌아서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메고 있었는데도요, 지나가는 동안 총을 딱 메고 우리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딱서 있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왔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다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태국으로 오는 기간에 우리는 10시간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을 도착했어요. 우리가 도착한 거는 경찰서예요. 경찰서에서 우리를 이끌고 간 것이 감옥이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도 단한 번도 감옥에 생각도 못 해보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나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말 북한에 못 사는 나라. 저 나라에서 온 것이 죄구나. 그렇게 저희들은 21일 만에 대한민국을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하나원이라는 곳에 2개월 반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매일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 나가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데 내 동족들, 같이 넘어온 고향 여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했던 기도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9개월 동안을 쌓였어요, 제가. 그렇게 쌓였지만 하나원에 와서 2개월 되니까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39인데 이 나이에 내가 뭐 학교예요? 돈을 많이 벌게요.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게요. 이런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일을 하자고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곳은 건설 노가다 현장이었습니다. 한해 뒤에 저에게는 돈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빚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마음이 아팠어요. 와,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고 칠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죠. 그때 다시 돌아봤죠. 처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기도시켰던,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셨던 그 땅으로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서 회복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하고 내려놨더니 어디로 불러주셨냐면 정신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정신대를 이끌었어요. 그때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문제는 등록비였어요. 등록비를 낼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마지막 등록금 마무리하는 날인데 학교에서도 조급해서 계속 문자가 오고 전화가, 빨리 등록금 내세요. 이 등록금 안 내면 탈락인 거예요. 오후 4시면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오후 2시에 정말 도도 아니고 덜도 아니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저 굶주려 가는 저 북한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기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먹을 것이 없어 탈북해 나온 저 중국 땅의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탈북해 나온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단지 예배당에 나오기 위함이 아닌 것 여러분 모두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일주일 동안 세상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새 생명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혹시요, 지금까지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오시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가장 귀한 걸작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십니다. 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듬뿍 받아 누리시고요.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 희곡 중에선 승부의 종말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지구가 배경인 희곡인데요. 쓰레기로 가득 찬 집안에 유일하게 생존자 몇 명이 남아있지만 이들에게 희망은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집 밖은 온통 사막으로 뒤덮여서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죠. 이런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누워 죽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바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쓰레기통 안에서 숨어 사는 사람도 있었죠. 등장인물들은 연극 내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엔 막을 내립니다.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도 외면한 사람도 결국은 이미 끝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인생은 끝난 게임처럼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으로 베케트가 썼다는 희곡인데요. 연극 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대사로 종종 등장합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도 이런 비슷한 의미로 인생을 물가에 던진 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유유히 나라도 가고 물가에 파동도 일으키지만 이내 조용히 가라앉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이라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에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12일 3시 전남, 흑산도, 홍도 지역에 강풍경보 발효. 공사장, 유리창 근처 등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 자재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 금지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두고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고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을 알고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소망을 붙들길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의 길목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변화의 역사, 갑자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이지요. 그의 귀가 열리고 해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변화는 즉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이죠. 예수만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술 먹던 사람들이 끊어야 되지. 담배 피던 사람도 끊어야 되지. 마약을 먹던 사람도 끊어야 되지.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불신이 믿음으로 변하고 구두쇠가 주는 자로 변화가 있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느냐?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사랑해주고, 굶는 사람 먹을 거 주고, 이런 열매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씨, 김 씨, 박 씨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혀가 풀렸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가 갈라짐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3대 성악가인 호세 카레스라고 하는 사람, 41살 때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위대한 성악가가 잃게 된 것을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의 카레스는 성경의 히스기야의 왕을 문득 떠올랐다고 하죠. 히스기야가 병 걸려 죽게 됐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0: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시오. 저의 생명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소서. 남은 삶을 통해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일에 제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호세의 가레스에 병을 고쳐주셨죠. 적당한 골수를 찾아 이식을 받았고 화학치료에 부작용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가레스는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공연에 수익의 절반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병이 생길 때도 또 병이 나을 때도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누었던 호세 카레라스의 찬송,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이성악가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조금 전 올려드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이번에는 우리말 찬송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0: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다니엘 9장 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불의를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초신하고 반역하며 당신의 계명과 규례에서 빗나갔습니다. 다니엘 9장 5절의 말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법도와 규례를 떠나 범죄하고 패역하며 행악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념 갈등과 분단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중화하며 피 흘리게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루려 했던 교만과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가졌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잘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한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 사람의 생각과

방법, 그 계획을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완전한 은혜 가운데 남과 북 가운데도 복음 통일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아멘이라는 화답으로 함께해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잔잔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오늘도 그 평안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녘 주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선 알고 계십니다. 당장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단을 통해 더욱 굳건하게 나아가는 그렇게 바로 서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정금같이 나아오는,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제사장의 국가가 되는 한반도 땅을 그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딸 김은희 자매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어머니께 오늘도 그리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언제나 마음만 있으시고 걱정해 주시던 어머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남편의 핍박으로 가정을 떠나 중국으로 올 때 저는 차마 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 한마디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아픔을 드릴까 두려웠고, 이 기약 없는 길이 무서워할지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몰라 그 선택 앞에서 홀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다면 아마 저희 아기를 막아나셨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마음 편히 머물 곳 없던 그때 떠날 결심을 하면서 어머니께는 그저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식 한 장 전하지 못한 채 눈물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맸던 저에게 하나님은 마치 어시스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제야 제가 의지할 것, 저희 참된 주인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어둠 속에서 거대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의 모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어머니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정녕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어머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꿈결에도 보고픈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김은혜 자매의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의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핵심 주제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성도는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특권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휘장 곧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열린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예배 행위를 넘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약속하신 주님은 신실하심으로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장차 완성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서로를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는 구원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그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자주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거죠. 공동체 예배와 교제는 신앙 성숙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은 당시 수신자들이 겪던 박해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핍박의 두려움이나 생업의 걱정으로 공동체 모임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예수님의 피로 열린 담대한 길을 기억하며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 구원을 얻은 진리를 알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 죄를 속할 다른 제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단번에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드려진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오직 무서운 심판과 불의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구약의 예를 들어 그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모세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더럽게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업신여기고 복음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더 이상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다는 표현은 성령의 감화를 거부하고 그분의 사역을 무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결국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라고 단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여기라 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경고는 단순한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목회적 권면입니다. 저자는 당시 수신자들이 이미 배교했다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수신자들의 과거의 믿음과 인내를 칭찬하며 다시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끝까지 인내하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 단락은 앞선 경고와는 달리 격려와 위로의 말로 마무리됩니다. 자, 경고와 권면을 병행하는 방식은 히브리서 저자의 전형적인 논법으로서 두려움을 일으켜 마음을 각성시킨 뒤에 소망으로 회복시키는 균형 잡힌 목회적 접근입니다. 자, 먼저 저자는 수신자들의 과거 신앙 경력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 때문에 겪었던 박해와 시련을 잘 이겨냈던 경험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기서 빛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로서 신앙의 시작점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신앙으로 개종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인내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자로 간주하며 심한 모욕과 조롱, 사회적 배척을 가했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모욕과 환란으로 구경거리가 되었고라는 표현을 통해 공개적으로 신앙을 조롱받고 수치당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특히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자기 소외를 빼앗기면서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감옥은 음식과 생필품이 제공되지 않았기에 수감자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공감이 아니라 위협을 무릅쓰고 직접 찾아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적극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이 실제로 실천된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저자는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격려합니다. 즉,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이 받을 보상에 관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용기를 잃지 말아라 라는 위로를 넘어서 이미 보여준 믿음의 담대함을 계속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자니라. 이렇게 선언하며 수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과거의 믿음과 인내를 기억하고 현재의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이 단락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과거 인내를 기억하고 장차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목회적 위로와 소망의 교훈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며 믿음의 본질과 믿음으로 살아간 성경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11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저자는 믿음을 소망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믿음이 장래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의미의 실체와 주관적 의미의 확신 이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은 허상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를 주관적으로 확신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실체는 온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온전한 구원이 결국 우리에게 실체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실제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거나 인간의 눈으로는 볼수 없는

없는 초월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는 입증이나 확증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따라서 믿음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초월적이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어서 1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노아 때까지 믿음의 본이 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의 피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에녹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주를 지어 자기 가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어지는 11장 8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나이가 많았지만 믿음으로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라의 몸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자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지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음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곳,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손을 이루실 것을 믿었고요.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갈 것과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자기 뼈를 그곳에 매장해 달라고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7절은 모세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자, 모세는 성장한 뒤에 믿음으로 애굽 바로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막강한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잠시 즐길 수 있는 죄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이 주실 상만 바라보며 애굽의 온갖 재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모세는 또한 믿음으로 애굽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신뢰하며 인내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믿음으로 가치 있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시 고난을 겪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큰 격려와 신앙의 지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초태생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포로시대에 있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믿음으로 사자 우리와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0: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잔인한 고문을 견뎌냈으며 이는 더 좋은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가난과 고난을 겪고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위량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한 것입니다. 한편 십일조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쉽게 믿지 못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공로를 이들에게 돌리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관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믿었는가입니다. 이 인물들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믿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완전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련과 단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뢰와 순종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즉,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순금처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 마음껏 모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그 참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2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어제에 이어 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20에서 80mm로 평안도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로 황해도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강릉과 광주, 목포가 26도, 함흥과 서울, 대구, 부산, 여수, 포항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개성, 춘천, 대전이 24도, 신의주가 23도, 청진 22도, 해산이 2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 38도, 대구 35도, 함흥과 강릉, 대전이 34도, 춘천과 광주가 3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제주가 32도, 강계와 개성, 목포가 31도, 해산 30도, 신의주가 28도, 청진이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에서는 비 소식도 함께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날씨는 흐리지만 우리 삶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만은 화창하고 빛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오늘 올려드렸던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그리고 또 목사님 통해 전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상한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시며 우리를 단련하시며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과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늘 배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말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한 회사에서 면접시험을 보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도에 대기자들이 긴장하며 기다리고 혹은 머리를 매만지거나 옷 매무새를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휴지가 하나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중에 한 수험생이 그걸 휴지통에 버리려고 집어들었답니다. 그 긴장되는 순간에도 미래의 쓰레기를 발견하고 치울 정도면 정말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청년이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구겨진 그 휴지를 펼쳐 올려든 순간 그 안에 입사를 축하합니다라는 글귀가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를 맡겨도 충성스럽게 해낼 사람이었겠지요. 저는 그 청년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도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주의 말씀 시편 84편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8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이에요. 시련이 영육을 단단하게 함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뚫고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2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북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북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21장 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템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양심이 찔려움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살찌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생각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옛일에 묶여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 사람이죠. 오늘 주일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내가 영으로, 하늘소리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위로를 주는 음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 여배우인 라이자 미넬리에게 한 기자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넬리는 감자를 이용한 여러 음식들의 이름을 말하며 그 음식들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음식들을 먹으면 따스한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저를 위로해주는 음식들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가장 힘든 시절에 먹은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표현하는데 이 인터뷰 이후로 컴포트푸드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소울푸드가 힘든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면 컴포트푸드는 기쁨과 추억을 되살려주는 음식입니다. 사람은 음식과 글, 노래 등 다양한 예술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위로받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며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됐던 찬양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뻤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순간을 잊지 않을 때, 그런 위로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때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기쁨과 위안이 되는 좋은 찬양, 좋은 말씀, 좋은 순간들을 붙들며 더 좋은 나날을 허락하실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기쁨과 위안이 되는 좋은 순간들을 간증하며 살게 하소서. 신앙생활을 해오며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됐던 말씀과 찬양을 찾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리 아크로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테너 오영훈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요즘 다시 열심히 부르고 듣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영원한 꿈꾸는 목사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셨던 분이죠. 고 김중건 목사님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살아생전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많은 고백 또 많은 말씀 중에 이런 소원이 있으셨대요. 내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거, 내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소. 의식이 없는 순간에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는 목사님의 고백. 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죽음 앞에서 제대로 증명되는 거겠죠? 죽음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대답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믿음의 청년들의 고백 함께 하셨지요? 함께 외치셨나요? 결국 이 질문의 대답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일 겁니다. 이 소식이 우리 삶의 기쁜 소식이 되길, 샬롬의 소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서울 카펠라 합창단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보영의 음성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편 59편 9절에서 11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돋게 하시리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옹기장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투르바의 축복한 오라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이유 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반사해내는 기쁘고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찬양 들려드리면서 모닝 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아름다운 교회 박기묵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크게 축복하시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부도, 지혜와 지식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고 있사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기둥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오니 우리나라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하시어 다음 세대에도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 지식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민아의 찬양 드림. 온 맘 다해 주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를 길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욕망,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셨고 신중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 안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삶이 더 복잡해졌지요.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역할이 참 많아졌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단순히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보다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 이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의 용량을 키워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떠오를 거고요. 손발이 즐겁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디어도 떠오르겠지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찬양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한 구절을 떼서 자기식으로 읽지 말고 문맥을 읽으라고 하지요. 전체 문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성품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며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나를 먼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충고나 비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저희들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통과 방황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든 중에도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찬양이었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악한 일을 저질렀고요. 이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은혜를 아는 우리의 할 일은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전민아였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 사랑의 추억 만들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부엘세바의 시간. 부엘세바의 시간 매주 시간은 주식회사 세바해운의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0: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것이 고린도전서가 줄곧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한 문장에는 고집부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 좀 배려 좀 하세요.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십시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본문은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고백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장을 우리가 보았죠. 15장은 부활장입니다. 하늘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16장을 보니까 오늘 돈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제의 단절이 아니라 구체화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믿음은 바로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 믿음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연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로기아라는 그 원문입니다. 성경에 딱 두 번 나온대요. 1절과 2절.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그래 독특한 거죠. 이 특수한 상황이 1절 초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연보가 하게 됐냐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극심한 대재앙처럼 재난이 흉년이 들었는데 거기 예루살렘 교회도 거기 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재난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재난 입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은 걸 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보라는 단어가 버릴 연, 베풀 연도 되고요. 꼬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어놓아서 이웃을 이웃의 그 구멍난 곳을 꼬매주는 것, 채워주는 것이 연보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도 연보를 하라고 했고 고린도 교회에도 연보를 하라고 말했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연보를 향해서 지금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3절에서는 너희의 은혜를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연보를 가리켜서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그 6장 3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신데 여기서 의아한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너희가 주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주라고 했냐면 그 부자들에게 지금 주라고 한 게 아니고 이 갈릴리의 아주 빈민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시다가 너희들이 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빈민이라 할지라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늘의 것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거기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믿음의 지금 균형을 말하고 있어요. 15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 나눴습니다. 부활장, 부활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장 연보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물질을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곧바로 믿음의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균형돼야 됩니다. 하늘의 것만 추구한다. 나는 신령한 자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땅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

부끄럽고 사랑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이 짧은 말 속에서 바울의 신앙 태도가 여실히 보입니다. 어떤 걸까? 투명성입니다.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주면 내가 가잖아요. 그 바울이 도착해서 내가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택한 믿을만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갖다 주도록 하고 나는 추천서, 편지만 써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이유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바울이 직접 돈을 들고 가면 오해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돈에 투명해야 된다는 걸 지금 바울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투명한 건 아니겠고 이것도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명해야 되지만 공정해야 되지만 내용과 함께 형식도 투명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불투명에 돈이 불투명하기 시작하면 넘어짐의 시작이 돼요. 그 사람 아시죠? 가룟유다. 성경에서 가룟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돈 맡은 자라고 하죠. 돈꾀를 맡은 자.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그는 도둑이요 그래요. 도둑. 그러니까 돈 맡으면서 자기가 빼돌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빼돌린 다음에 나중에 누구까지 팔던가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돈의 불투명성은 나중에 예수님까지 팔게 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 시작은 불투명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문 1절에서 4절을 근거로 해서 더 이상 헌금이라는 그 부르면 안 된다. 연보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교회에서는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도와줬지 않냐. 헌금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오해하는 겁니다. 왜냐? 본문 1절을 보면 이 연보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요. 성도를 위한 연보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면 헌금은 내 물질과 생명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연보는 성도에게 주는 겁니다. 이웃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바울은 이 연보에 관하여는 고린도전서의 앞쪽에 주제를 삼지 않고 지극히 간략하게 마지막에 짧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은 보세요. 1장 고린도전서 1장에서 15장까지 믿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헌금을 강조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뭔가 지금 나중에는 꿍꿍이 속이 있어서 저렇게 자꾸 뭘 깔고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도 여러분은 오해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짧게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청지기임을 인정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성숙이 없이 물질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이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을 함께 받으십니다. 나의 믿음과 물질을 함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과 그 물질을 기뻐 받으십니다. 바울은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해서 마게도냐로 갈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거든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있는 더

너희들에게 가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6절을 보십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로마로 가든지 아니면 스페인으로 가든지 어디로 갈지는 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면 당시에는 그랬어요. 복음 전도자가 우리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다 책임져 줘야만 했습니다. 머무는 동안에 먹을 것, 집, 생필품, 옷, 떠날 때는 또 여비까지 챙겨서 줘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배싹도 줘야 되겠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5장까지를 계속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도 알고 책망했던 줄 알고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분파가 많아서 찢어져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바울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단 말이죠. 가겠다, 내가 갈 마음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가기는 가겠는데 내가 너희들 도움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왜? 기분 나빠서. 너희들 도움 요만큼도 안 받을 테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왜 이런 반응을 할까? 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아갈까? 바울은 감정으로 성도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만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아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밥을 드십니다. 이유가 있죠.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준을 몰라서 고린도에 가겠다고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율법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실행합니다. 7절을 함께 볼까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은 너희에게 가서 겨울을 지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서가 하나 붙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은 나는 너희에게 갈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평생을 두고 가졌던 믿음의 태도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이 일평생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었던 것도 이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믿음의 겸손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바로 교만해집니다. 우리 믿음에 주님이 허락하시면이란 이 전제가 있는 순간, 잊어버리지 않는 순간 겸손의 극치를 가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33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듣고 이렇게 전하는 저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한 문장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첫째는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걸 인정합시다. 모든 삶의 계획 그리고 내 비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은 견고해지고 삶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둘째는요,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실패 또는 아픔, 상처 때로는 우리에게 과연 이렇게까지 과연 이렇게까지 이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절망의 밤, 그때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외아들을 못 박으셨습니다. 왜? 나는 너 죽는 거 못 본다는 것.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살려가는 과정입니다. 이것까지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에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오늘을 갑시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삶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갈까요? 못 갈까요? 가요. 주후 57년에서 한 58년 이 정도 사이인데요. 겨울에, 그때 겨울이었대요. 세 달 머물렀다고 밝힙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서 헬라가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뭘 했을까? 바로 거기서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가? 환락의 도시예요. 매일 밤 성전 창기들이 1,000명이 내려와서 밤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 우상이 가득한 곳. 그런데 거기서 로마서를, 바울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모습으로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있죠.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진수 아닐까요? 찬송가 438장 전합니다. 그 가사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임을 안다면 그 자리가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갔다 놔도 로마서 기록할 수 있고,

십자가에 갔다라도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고 지옥에 갔다라도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어요. 왜?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자리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자리가 바로 내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 신앙에 정말 큰 성도, 큰 목사, 큰 직분자는 누구인지 바울은 지금 말해줍니다. 큰 교회 거기 다녀야 큰 성도가 아니고 큰 교회를 담임해야 큰 목사가 아니고 직분을 크게 가져야 큰 성도가 아니고 지금 여기가 크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자로 지금 여기에 있는 자, 그가 큰 믿음, 큰 성도입니다. 이제 8절, 9절을 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현재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글을 쓰는 계절이 언제인지 몇 월 또 몇 달 며칠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린도에 가기 전에 오순절이 이를 때까지 반드시 이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대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것은 복음의 문이 활짝 지금 열려서 복음을 전하기엔 너무나 큰 적기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전도하기 너무 좋으니까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있겠다고 하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시작.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한 상태, 대적이 너무 많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둘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믿음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대적자들을 피해서 가겠다가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대적자가 있어도 그것을 뚫고 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해석이 됩니다. 믿음은 해석과 함께 삶으로 연결됩니다. 바울의 믿음은 같은 상황에서 나의 이익이냐 주님의 유익이냐 이 기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바울의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기에 있죠. 바울은 주님의 유익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3차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 그 빌립 집사 있죠.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아가보라는 아주 유명하고 성령 충만한 예언자가 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어떤 정도였냐면은 언제 흉년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나오죠. 그 아가보 이 예언자 선지자가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띠 좀 갖고 오세요. 띠. 요 띠. 띠 좀 갖고 오세요 하더만 이 띠로 자기 손, 발을 묶어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바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처럼 당신 똑같이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핍박당합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0: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이 말은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성령 충만한 아주 유명한 진짜 사람들이 인정한 그리고 그가 말한 예언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던 그 선지자가 한 예언이란 말입니다. 만약 이런 예언을 받는다면, 저에게 이런 예언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그리고 다른 해석을 해 나가겠죠. 그리고 감사한 거 많이 하고, 여기까지는 아닐까요? 저는 할것 같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해서.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것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결박당하니 가지 말라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주님은 그러함에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보다 주님의 유익을 구하면 이렇게 해석이 달라져요. 우리 일상에는 늘두 가지 선택에 갈릴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이익인가, 주님의 영광인가. 그 선택 앞에 믿음의 무게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드러나 버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알고 계시겠죠. 우리의 이 선택의 무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부러 다른 본문도 감사절에 대한 본문, 뭐 칠칠절 맥주절에 대한 감사 본문이 있죠. 일부러 안 했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신앙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늘의 소망과 이 땅의 삶의 균형을 잡아가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 신앙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 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채워 가시는지 우리 각자가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오늘 주님의 역사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 부엘세바의 시간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주식회사 세바해운의 후원으로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6-1283 현천중앙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 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0: 것들이 뭔지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술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병든 몸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상처 때문에,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성가 이야기. 오늘은 우리나라 작곡가 서은정의 편곡으로 예수 존귀한 이름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 곡은 우리가 많이 예찬

사랑하고 있는 CCM 중에서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주의 이름 높이며 생명 죽게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곡의 선율들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마지막에는 합창과 함께 바리톤 솔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서은정 편곡 예수 존귀한 이름이었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성가 이야기. 다음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177 Ich lobe zu dir, Herr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며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바흐가 47세인 1732년 라이프지히에서 작곡하여 그의 삼위일체 주일 후 네 번째 주일인 7월 6일에 초연되었습니다. 곡은 모두 다섯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칸타타의 특징은 레시타티보가 없다는 것인데요. 바흐의 칸타타 중에는 이런 칸타타가 10곡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1악장 합창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며 기도하오니 내 호소를 들으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은총을 베푸시어 내가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내게 주시려는 바른 믿음을 보여주실 것을 믿사오며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웃을 도우며 당신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77 이힐루프추 디어 헤어 예수 크리스트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며 중에서 1악장 합창이었습니다.

다음은 2악장 알토아리아입니다. 오 주 하나님, 또 기도하오니 이 또한 들어주소서. 내가 다시는 멸시당하지 않게 희망을 주소서.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할 때 당신을 믿게 하시고 내 모든 행위에만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2악장 알토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77 이힐 로프츠 디어 헤어 예수 크리스트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며 중에서 2악장 알토 아리아였습니다. 다음은 3악장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적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나를 용서하시어 새 삶을 주소서. 당신의 말씀이 언제나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어 나를 곧 쓸어버리려는 불행이 닥칠 때 나를 지키게 하소서. 이런 가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77 Ich rufe zu dir, Herr Jesu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며 중에서 3악장 소프라노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4악장은 테너 아리아입니다. 어떤 기쁨에도 어떤 두려움에도 내가 세상에서 당신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한결같게 하소서.

당신만이 그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선물을 주실 때는 대가 없이 주십니다. 아무도 선행을 통해 당신의 은총을 물려받을 수도 획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는 그 은총을. 이런 가사의 사악장 테너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77 이힐루 푸츄디어 헤어 예수 크리스트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며 중에서 4악장 테너 아리아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악장 코랄입니다. 나는 다툼과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 주 그리스도여, 이 약한 사람을 도우소서. 내가 당신의 자비에만 매달립니다. 당신은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시련이 오면 막아주시어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당신은 헤아릴 수 있으니 내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그걸 허락지 않으실 것임을 내가 압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0: 바흐의 칸타타 BWV 177 이힐로 푸츠디어 헤어 예수 크리스트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며 중에서 마지막 5악장 코랄이었습니다.
1: 어느샌가 들려오는 매미 소리 여름이 깊어가는 소리입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라고 맴맴 곡식들이 더 알차게 여물라고 맴맴 귀 기울여보면 행복하라고 맴맴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여름 소리 시원한 잔향이 있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가 이야기. 오늘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1732년 7월 6일 삼위일체 주일 후 네 번째 주일에 초연되었던 BWV 177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작곡가 스티븐 로렌스의 성가 주이름 찬송하리. 원 제목은 Oh How Blessed Is He입니다. 루터교의 찬양대 지휘자였던 스티븐 로렌스는 오마하 공립학교 음악교육 감독관으로 교육자로 작곡가로 지휘자로 활동하다가 2025년 작년 이맘때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작곡가 스티븐 로렌스의 성가 주 이름 찬송아리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간 끝곡입니다. 미국의 작곡가 스탠 페텔의 성가 오 찬양의 우리 주께 원 제목은 All Sing for Joy입니다.

0: 미국의 작곡가 스탠 페텔의 성가 오 찬양의 우리 주께였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를 고백하며 나의 약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때임을 믿고 한 주간도 일마다 때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EBC 극동방송입니다.
2: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7450-4562-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7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수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신임 여수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선박람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9975 3165-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노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 어린이 전...

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정미의 지금 여기에. 철학자 칸트는요, 매일매일 산책을 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나타나면, 아, 지금이 오후 3시 30분이구나, 라고 알 정도로 꾸준히 열심히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걸을 때요, 발바닥을 자극하면 뇌 활동이 활발해져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올라 도움이 되고요. 우울증, 각종 면역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가 바로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찬양을 들으면 영적으로 안정돼서 더 효과적이겠죠. 찬양을 들으면서 걷다 보면 헝클어진 우리의 생각도 잘 정리되고요. 우리의 마음도 안정돼 영혼도 평안해질 겁니다. 자,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면서요. 함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한번 걸어볼까요?